0: 우리 번 내려 트리 세븐치 창 리필링 360로 리포터 피
1: 레프트 헤링 360로 나 시로 210 우리 번 내려 트리 세븐치
0: 우리 번 내려 트리 세븐치 우라자

0: 같은 기숙사와 숙소에 맞닿는 새로 하는 사이트 기숙사라고 해서 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.
1: 택타방 2, 도쿄 앞으로 서다. 스탠바이 웨랑.
0: 감사합니다.

0: 나는 조건 7그레스는 내랑국 324 다이렉 브릭 시스템 클럽의 150 인포메이션 에코.
1: 아이라 한국 324 도쿄 아프라우트 리포트 알프슛.
0: 나온 패스팅 클럽의 1905 내랑국 324.
1: 아이라 한국 324 나가 라메 16 렛 크리아르 비아스 1 올스타 라이버 디센트 리트 살버 150 바이 그릿.
0: 너네 16 렛 스타크 골프 라이버 디센트 리트 살버 150 바이 그릿 내랑국 324.

0: 3 0 0 BSD 다트 230 넘스 컨택 도쿄 레이더 120 데시멀 2. 330 BSD
1: 230 nots contact 120.2. Reduce speed 230 nots and 120.2, 330 driver.